0: 劝。
1: 지금웃기는얘기해보시라고 Is everything alright? 밴드에서또다니뮤직플레이거를했어요너무났어
0: 희해요